0: 나무니 매시.
1: 나무니 문어.
0: 와.
2: 네.
1: 나무니.
0: 아우. 니분 네르마인.
1: 마이.
0: 네르마인.
2: 아슬 있나?
0: 네르마인. 저기.
1: 오케이.
2: 아무리 늦다.
0: 고수.
2: 오케이. 맨날.
1: 혼자에 비해.
0: 야.
1: 니또. 예, 왜 그래, 근데 너. 네. 금방 얘기하잖아? 얘기하는 이거는 힘들어.